0: 가하이가시가하게간신
1: 누바모에라쿠시치
0: 우리
1: 효식과티켓이마이치아라시우카라쿠시치
0: 우리티츠타츠미츠유츠이티츠무츠
1: 누바히네레히네레우데바후띠누바지이키히네리용
0: 따따따도티츠타츠아게가시아게가시이
1: 우데바노바슝운